0: 어디 말하지 말아줘. 어, 믿어. 마음 무도. 어디 말하지 마. 어, 말하고. 어, 가르쳐.
1: 엄바두 아이코카 마투타라 모만다 에테투나 오동구람바리 투나 옹구라 욘디로 농구라 요비쿠리아 마투투 옹구라 욘디로 옹구라 욘디로 이냔도네 오바쿠에유바 데쿠라사나쿠나 오바쿠아우티 오바쿠아시비 오바쿠에남부라 노바쿠아시티 옹구라 욘디로인조 오마안당고 yeithana wakusha omihoko mikutathana obakwendata venyanda ongura yondiro kuna obakwenjanje nobakwaheri ongura yondiro njo shimatuya pongura yobikulia inyandwa nai obanakweuba venyanda ongura yobikulia kuna obanakwa uti obanakwa shibi obanakwe nambura nobanakwa shiti obanakwendata venyanda ongura yobikulia kuna obanakwenjanje Novana Kohiri, Ombadu, Aikok.
0: Oh,